기로 기 기로 기로 기 기로 기로 기 기로 Advice, damn near lost his life. Stomach all night.